0: 비용?
1: 환사! 노건이군. 노건이군.
2: 고호부 됐습니다.
1: 고호부가 왜나 후로하다로?
0: 도모 도돌이, わざわざ お越しいただきまして。じゃあ早速本題に入りましょうかね。